야이 유적이 놈이란 걸 알고 있었잖아. 사소한 관심을 받아 네가 부담스러워 남아.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나만 생각해.

0: 알고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기를
1: 바람 그리고
0: 눈물 벗고 모두 떨고 세상 비기를
1: 바람 그리고
0: 우주 추워 눈처럼 작고 아름답기를 바르게 모든 거 바람 어떤 놈이 가는 분들 기분 좋게 밀기를